아이고, 스웰류하고 페라, 게 만해라, 헤. 아니, 펜타이, 휘 안에 나무다 기하. 아? 아, 나무다 기하. 오 펜타 간수엘라. 아, 로뽀나, 노 따기 하이 와, 야 따기 하, 바히. 와나 따기 하야보. 안 따기 하니 구니 모사노 위추와. 아르게 모톤레라, 오 펜타나, 엄나 칼라바테, 미와나나까, 모레틀루나 칼라바테, 나와나 노나, 이 마시바바. 아빠빠나 마야, 니와나나. 마샤간 니텔라나 마스마노 라히오네 켄유아노 테야가 나마리뉴 아이 언니 고 하마수칼라 와네 티시 사바바 아트와라 네 사이 므나모네 루예바 4 오라지 23 미누토 모 니와 니레로 니 포헤리 아니 마세포 모 스토디오 와라디 모삼비키 완 폴라 아케나라 쿠루안 카하야 마스마할라 나무레노 펜타나 웨이 마스모토 라키노 펜타카 니 무레모 라키노 나바보 Kau puela ni. Amu hen le we tui. Sari helai. Alo puana.